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Korang sekarang muka korang macam mana? Sedih ke? Atau senyum ke? Yes, hari ini Mariam nak ajar Bahasa Korea.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ahasa Korea,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means 하리하리. 미소를, 미소 means smile. 지어보세요 means make. Make. So, 하리하리, smile, makes smile. Ah, like that. So, 고랑 착합, 매일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 갈라오 꼬랑 꼬랑 스뉴만 두칸 스드카 꼬랑 꼬랑 몰래 다 빠빠 할라 주까 난 마리암 눌루 마리암 마차 브리뜨 밀러키트 다 해피뿐 기타 스뉴움즈 밀러키트 뿐여 물루뚜 물루칸 물루뚜 자디 스마일 기타 글루알칸 호르몬양 무아키트 해피 따오 소 꼬랑 따 다 해피 뿐 주보 꼬랑 보았으니 꼬랑 악한 자디 해피 마리암 하랍 하리 이니 뿐 꼬랑 다파 바냐 해피 오케이 기타 좀 빨라기 아살라무알라이쿰
0: #분이야란 적임

0: Mengenal,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
1: Assalamualaikum semua.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 Korang sekarang muka korang macam mana? Sedih ke? Atau senyum ke? Yes, hari ini Mariam nak ajar Bahasa Korea.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erikan senyuman setiap hari. Bahasa Korea,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미소를 지어봐요. 매일 means 하리하리. 미소를, 미소 means smile. 지어보세요 means make. Make. So, 하리하리, smile, makes smile. Ah, like that. So, 고랑 착합, 매일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 갈라오 꼬랑 스뉴만 두칸 스드카 꼬랑 골레다 바할라 주까. 난 마리암 눌루 마리암 마차 브리뜨 밀러 키트 따 해피 뿐 키트 스뉴즈 밀러 키트 뿐여 물루 자디 스마일 키트 글로알칸 호르몬양 무아 키트 해피 따오. So, 꼬랑 따 해피 뿐 주보 꼬랑 보았으니 꼬랑 악한 자디 해피 마리암 하랍 하리니 뿐 꼬랑 다파 마냐 해피. 오케이, 기타 좀 빨라기. 아살라무알라이쿰.
0: #분이야란 적임.